0: 전화로 까먹은 날이 서로도 백기숙 거시가 나눠준 출연 니어로 인마야 백불리 아래 것을 봤을 때 이걸 아니 백대도 너 부스워스레
1: Ma come che Johnny?